0: toes. Yeah. I got another mellow Woo. Yellow and here it goes.
1: Mellow yellow makes you feel so good, so fast.
2: Look at him, try the chicken.
3: Oh, what the hell fried chicken?
4: 발라 먹으니까 실감나게 맛있습니다.
3: 두 날개 더 주세요.
5: 으책! 와, 뼈 없는 닭튀김, 이건 모를 거야?
3: 뼈 없는 닭튀김?
4: 롯데햄 프라이드 치킨
6: 롯데햄 냉동식품